생활의 느낌. 예구나 일생활이다. 아스테나는 생활의 느낌. 멸초와 빈손잼이라. 아스테나는 생활의 느낌. 이 개구스키야 아스케 날나 세만의 눈길이 이차 소리 내기다.